세 고만둬야 돼. 손자 로인 고시 야마코 스페스벤 자범 상한 군야가 과군 엔진 42 야페가 과위 같은 감바마 yabona uthando lwabantu luhlukene lolu thando maluhlukene uthi noma umuntu engathandi ukumlandela ushembe uzomlandela noma engasafuni uthi noma